0: 돌아보 시마 인도인지 큐리티네
1: 아, 저 너무 멋있어. 하루 두번해 좋아했어.
0: 네로.
1: 아하.
0: 아니 오늘 사진 날이니 와기에 못하다 그 바로 와기 있는데 그. 워낙 때문에 그저 독일이야 그러다 그가 투명이 아닌 스웨스야 말이야 무기성을 잡고 좀 보라. 나 말이 그래 나 그래.
1: 에고.
0: 와이프는 그저 그리라 고생이 그렇지.
1: 이제 이 크레야 쿠무스웨조 쿠무스웨조 이게 치사하 지비리지 조로 이게 치사하 지비리지 우리 문을 타춤이 저밥게라 고게라 고 무지 모두기 키노메네 자앙이 저 왓사페 아뉴마 투소비 코라비자 비바안
0: 나카르 고게라 춤이냐네 정말이 버버 말이 하지 부중바도 우라도 아 고기리 캠페스 그런 거 프리라 북한명이나 우가 고여서 또 같이 스키차라나 아치 에
1: Iruhande hivyo tuzohora tu ya aga kani bila nakenegwa
0: Wakote chanelero Siliwa muri Amerika Hanyuma ni wagi mama berisi nga kumusufe Nyele mama berisi kumusufe Kwa sabi kiyo damo
1: Sawa sawa Kwa kunzumi samirizi